0: Visita irradios.org para encontrar más emisoras.
1: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. 저는 Radio Fae Love를 듣고 있습니다.
2: Hi, this is Catherine. I'm from New Zealand and you're listening to Radio Fae Love.